꿀리기다가 꿀리기다가 꿀리기다가 꿀리기다가 다가 라가다가 내기다가 리기 리기다가 리기다가 리기다가 꿀리기다가다 꿀리기다가다 muy buenas tardes, tardes buenas para todos. Gusto de saludarle en esta nueva jornada laboral de día jueves.